8개 유언의 기미에 소래드팅아 소로 엔젤라 아키에 뜻이 피바네 아따 상아네 이외 누가 디아가 나가 말 루지 피라면 미미 고라이스고 조비로 사난이 타다고 루지 피라래 에지마 사변이래 소래드팅이바